이래샤. 아, 니! 나노! 군진아! 나한테 와라! 이래, 이래샤. 나한테 할 때는, 나한테 하려나, 이래나. 아, 니! 나한테 와라! 저, 말리 할 거야. 얘네들 들고, 예, 장동아!

알았나? 니가 이거 언니 얘 넣어? 혼말만 어때? 아빠? 얘는 뛰어와. 언니, 얘들아. 나는 꿈꾸는 일이 있다. 너는 우리 집 바라보는 얘도 말하는구나.